같은 야하 모두 끼나는 기어파 야하 보는 땐 야이 알러 피스칼리 야트로 야이 하퍼 일스귓 마이 이 릴레 안마리 Nu er han stor, og han er gift for længe siden. Og nu forleden var han i min